0: 고맙습니다. 이렇게 털어주셔서. 누구세요, 근데?
1: 저희 둘이 사귀는 사이입니다.
2: 내 남자친구예요. 하동화요.
3: 편해?
4: 어, 그럼 편하지.
5: 저 위에 나무에다가 어머니를 수목장했거든. 동화 씨는 시인이라면서요?
1: 글 쓰고 있는 겁니다, 혼자. 제가 좋아가지고.
3: 무슨 시를 쓰고 있어요, 지금은?
4: 밤에 꽃이 피네. 꽃이 피면 환해지고 무섭지 않아요.
3: 재능이 없는 거지 뭐.
6: 뭐 시 안 쓰고 제대로 된 일 하면서 그러면서 시 쓰면 되는 거지. 그리고 아버지가 뒤에 있지.
4: 뭔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.
0: 감사합니다.
3: 얌전해 보이는데?
7: 얌전하고 생각도 깊고 그런데 아니야.
0: 아니 해가 지는 게